0: Very hot music. Arabella Hot.
1: Mein Sound, mein Style.
2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